어두운 건 상관없어 can I 너랑 다 끼치 I'm not my savior 내가 와도 별도 그것도 날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 싸우니